0: 예수 자녀 그냥 주나만 받네. 맹카사베드리 미니야 맹카사베드리 환영 고문이에 방어양 파이버 주스 예수 구하마 샤워 예수 구하마 주스 주스.
1: This is the driving time. You are listening to the ultimate radio.